0: 마진 맹가 나게 모니 소소라레이지 아로 대아다 오몽가 댕가데 파랑가데 파라성가데 부디에소 년대시워전호 근신이제니제 천사가에다 로마벽바전호 남신이제시대전호자보고 간다연다제배도노 남보군대노선 연주전주선배소제산제진이금대라차세모 간계대전도원중 각바매바제매바 차바매바당매바 옹암매바도 카제제미대제미 저번예시시대보 소배산제만남제 담바대라차세모
1: Tashi Delek, Namba Tsu, Lamrum Shewe, Geji Gyundru Taweto, Pyoji Nangchur Senshiye. Hi,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,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.

0: 那这次你们就是什么的，你怎么没申请？那什么你们这边，反正没办了，那那那么怎么操了嘛？估计我等其他家长都不操了，然后就那那是你们这边什么的，这个我们没申请，你们这边就签了，先把质量再把设备升级，那个质量怎么不得行嘛？再把设备升级，那么就等于等于说这样子就那第一轮吧。那他怎么操了嘛？估计我先把他那个家长都不操了嘛？他那设备先升级，设备升级，升级他们就升级，我把他们把他们就升级，我升级没见把他什么嘛？升级没他什么嘛？怎么就升级他们这升级他们这安全就不操了，他们就直接那就没把他们把他们他们就去跟他们那的，你把他们弄的，这些。이제 나라 좀 말로 먹으면 너무 시원한데 그냥 바람에 있는 데 가서 담아놓은 게 많이 했는데 담아놓은 게 많이 있는 담아놓은 게 많이 이제 가서 담아놓은 게 이제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좋아 제일 이제 내내 먹지 야로 좀 제가 누구 이제 좀 해서 좋아 제 나다음에 나라면 이제 집에 이제 이제 좋아 좋아 보고 좋아 좋아 제 잘 좋아 보고 좋아 좋아 보고 좋아 좋아 제 이제 나도 좋아 좋아 아 저런 매물이 왜 이렇게 좋아 좋아 하다 좋아 좋아 이제 상 예제 상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대변 뒤에 가봐 상대 배양 체상인데 제가 다시 말하고 싶어서 하는지 맘에 대해 영화로 해야 생각을 하던 게 제발 하지 워낙 일다지 다 주는 게 무슨 말이 말이 맞아요 투자 중으로 맞지 아주 상대 좀 됐다 아니 이제 바로 제네 투 중으로 맞지 아니 바로 팀이 좀 해줘 아주 하나 어제 내가 좀 맞아 맞아 하고 그 제가 제발 하니 아주 무슨 말이 풍부 어디에 나 이 풍부한 매 자기 자녀 아무도 동계에서 다 눈물이 있었다 그래서 나와 나 배에 담다야 다 주려 하면서 아주 아까 그 뒤에 지금 말이지 뭐 나 손에 뭐 지니야로 또 좀 말이지 뭐 말이지 뭐 뒤에 나 손에 지금 뭐여져 내 저 나 손에 나 맞춰 니 여보 주제 손 주말 주말로 주말로 뒤에 손님이 제발 제 내는 말하면 봐야 손님이 제발 이제 잘 보자고 내 손에 내가 지금 말하죠 이제 저도 근데 좀 이제 알았다는 말로 좀 이제 이제 저도 좀 이제 좀 봐야 더 말하는 거 무슨 말이지 내가 이제 저도 이제 말하는 거 무슨 말이지 저는 이제 이제 저도 말하는 거 어떻게 좀 말하는 거 아니 좀 이제 좀 말하는 거 무슨 말이지 이제 뭐 다시 이제 좀 이제 좀 말하면 되냐 그래서 그래서 영수 내가 된다 와 대다 심지어 내가 그냥 대장 심지어 하는 거 심지어 하는 거 내가 잡아 주고 매도 좀 심지어 봐줘 저한테 지나 간다 저 같은 저 선배 심지어 주세요 주나 대주 선배 심지어 저 같은 주지 봐서 봐 주지 주나야 대주 선배 제가 좀 대주 아 주지 선배 다 말한다 뭐 주고 제가 저 대가 이거 저 대주 좀 좀 대주 대신 잡아야 되지 봐 아마 매제라 가면 막 하고 저 좀 뭐 더 하는 거 가야 이냐 막 대주 가도 봐 내가 들어 저 봐라 저 이게 좀 심지어 이제 대주 잡아 대주 잡아 아마 매제라 가면 막 하고 저 좀 뭐 더 하는 거 주고 가면 대주 선배 좀 대주 선배 아라바좀 대지나 아주
1: Thank you. Tashi Delek, number 2, Lamrum Shevi, Geji Gundu Taveto, Pyoji Nangchu Senshiye. Hi,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,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.